그리고 무한히와 죽고 모르트니드 투셰트 모헤라나 가투무시 미래 자네 카레로 주티바콘즈와 가디아가 기사 귀속고 요크링 홈에서 그와시미야 아호 무헤리리에 우라하콘에서 그와해자기라 오늘 무한히 구무롱고 알로 알로 알로 무호레 Nande, Yakima, Sindragakura, Nimore, I will be to Kuranimore, Chamu